0: 약 에 걸리러 에 걸리러 에 걸리러 에 걸리러
1: 이리 와 에 걸리러
0: 야
2: 어디로
0: 에 걸리게
1: 골치라
2: 골치라
1: 골치라 골치라 골치라
2: 어디로
0: 에 걸리게 골치라
1: 어디로
0: 어디로
1: 어디로
3: ついに300人集まった。管理をしっかり、失敗は許されない。
4: はい。